0: extreme energy drink.
1: 아니, 땅 가격 때문에 지와. 아, 질까이. 그 퍼스널 넘버 블록라이 와디. 퍼스널 모바일 넘버 미. 우니요 텔레컴을 왜 아시스터리 아이라 블록라이 라컬카이. 아니, 뱅그리? 뱅그리? 아, 저스터리 탈리 랄퍼디. 성널 퍼디나, 아프이나 모바일 넘버. 페디아바디라 블록 파이 비샤 아프이나 뱅 데비니 자나카리 팀퍼림 데 아프이나 뱅 카페이나 자나카리 아루이나 요리 토니 데캬 사체 탈퍼림 사타르카타나 타기 탑데캬 조기나
2: 시다르타 뱅르 캬리 전 히타리 자리 산데스
3: 시다르타 뱅 선반다 사다이 바리라이
4: समानता र महिला अधिकारको लागि बुलन्दित आवाज रेडियो दिदी बहिनी 95.2 मेगाहर्ज

0: sip on ya. Extreme energy drink.
1: 아니, 딴 가격 게임에 치니와? 어, 질까이? 그 퍼스널 넘버 블록라이 바디? 퍼스널 모바일 넘버 미, 우니요 텔레컴을 왜 아시스터리 아이다 블록라이 컬카이? 아니, 뱅그리? 뱅그리? 아, 저한테 떨리 랄퍼디? 썸랄퍼디 나, 아후이나 모바일 넘버, 페디아 바디라 블록 타이 비샤, 아후이나 뱅디 비니, 자나가리 핀퍼림, 데, 아후이나 뱅 카페이나 자나가리, 아루이나 요리, 토니 브레갸, 사체 탈퍼림. 서탈카타나, 타기 탑다캬 조기나.
2: 시다르타 뱅그르 캬리, 전 히타리 자리 선데스.
3: 시다르타 뱅크, 승반다, 서다이 바리나이.
4: रेडियो दिदी बहिनी 95.2 मेगाहर्ट्ज़ हामी सबै को साझा आवाज
5: नेपाली मूवीज चैनल